0: Lumbung Radio.
1: Lumbung
0: Radio.
2: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다.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
3: 대해
2: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,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.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.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.
4: I used to think there was no future.
2: 그리고
4: left at all.
2: 그는 이제
4: Imagine a future
2: 그 자신의 행동이든
4: and be in it.
2: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.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,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,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.
4: The future has been here forever. The future is always gonna bring surprise.
5: Ich hoffe, dass der Krieg bald endet.
6: In Zukunft wird alles anders.
4: Darling, the future is owned by you and me. You got a bright future ahead. If you don't know it now, then you will do. The future starts today.
7: Was noch nicht ist, das kann noch werden.
8: Un endroit où l'erreur est sacrée.
9: Is there a wish? To mind control the future, durch verdorfen und nahm es Schwerätze.
10: I am wondering how many species will be survived.
11: Down by the river.
12: Die Zukunft ist ungewiss.
6: The future makes no sense.
13: In the future, I'm afraid of affection.
4: Gelecek hatıralarımızda.
13: Pero tener razón no es suficiente.
4: Kampf die Zukunft.
14: Ich hoffe, mein Deutsch wird sich verbessert in der Zukunft.
4: Die Zukunft ist nicht mehr so wie früher.
15: Berlin'e geri dönmeyi sabırsızlıkla bekliyorum.
16: Ich habe Angst davor, dass wir irgendwie im Müll ertrinken.
17: Ich kämpfe für Gruppe.
4: We are the children of the future.
16: Ich wünsche mir, dass alle Leute glücklich sind.
18: As the new US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are being sworn in today, I hope the new administration will be able to roll back all the stupid and evil measur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really quickly.